0: 이간 바이간 이해할때는 구룡
1: 루시
0: 루시 사싱
1: 바이간
0: 바이간이야 따뜻상가 사라복세바랑 야목
1: 네
0: 탈로피 카키 투타나가 부타
1: 네 간단나가
0: 아잉디 방뱅근
1: 삭바레뱅근
0: 라본케투 사라나 망사나 피끈 말아스 파티